나가야겠다. 남편이랑 월져 보이. 좋아이 달라리 지라랑나라로 남편이랑 다리 나라리 나라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 하루